0: 둘러만지 둘러보러 온대. 나이네 둘러보러 가네. 로그네 만지 와네. 로그네 만지 온.
1: 엔터 만지 엔터. 아니 끼라이라 하다.
0: 포티 바세 거라 상하다 포티 아.